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문호 48 가운데 2악장 왈츠.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뭐든 정말 척척 잘하는 사람 보면 괜히 부럽죠. 근데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해서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또 하나를 하다 다른 것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사실 우리는 매일 자기 삶을 꾸려내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힘, 어쩜 그게 진짜 만능에 가까운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자크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보내드렸습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한 슈라들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3755번님 사연인데요. 매일 아침 듣던 방송을 요즘은 직장 때문에 못 들었어요. 9시인데 클래식 안 듣냐며 남편이 먼저 틀어주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좀 섭섭하긴 하지만 또 직장 일이 중요하시니까 주말에라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남편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로 첫날처럼 듣겠습니다.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꿈어 프리미어 주 첫날처럼. 3737번 쓰시는 분인데요. 친구가 쌍둥이를 임신해서 바쁜 신랑 대신 저랑 태교 여행 왔어요. 여기는 후쿠오카고 호텔에서 듣고 있습니다. 친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가 쌍둥이의 임신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친구분 너무 좋으시네요. 바쁜 신랑 대신 함께 또 여행도 가주시고 가까운 데 가셨네요. 거기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또 친구분이서 보내고 오십시오. 아유,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높은 산을 오르거나 무리하게 긴 거리를 걷는 건 아니다. 집 앞 공원이나 예쁜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구경할 곳이 많은 그런 거리를 걷는 것이 좋다. 혼자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때도 있고 거리의 소음을 즐기며 걷기도 한다. 목적지를 두고 걷는 건 아니다. 그냥 눈앞의 길을 따라서 생각 없이 걸어간다. 걷다 보면 처음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날이 있다.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며 걷는다.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할 때 지금의 내 모습으로 만난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인사를 나눈 낯선 사람은 나에 대한 편견은 없을 것이므로. 걷다가 지쳐서 집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집에 가기 싫은 날이 있다. 집에 나를 기다리는 잡다한 집안일이 하기 싫어 괜히 집 주변을 빙빙 돌아다닌다. 그러다 오랜만에 보는 이웃과 나누는 5분의 수다는 들어가기 싫은 마음을 잊게 해준다.

어느 날은 이틀 꼬박 앓고 난 후에 찌뿌둥함을 떨쳐버리려고 집을 나섰다. 아픔이 내 몸을 감쌀 때 누워있기보다 걸었다. 걷다가 발가락 마디마디가 아파도 걸었었다. 몸이 아프다는 사실보다는 걷는 행위에 집중을 하며 이 정도면 괜찮아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걷다가 기운이 없어 쉬어가기도 했고 걷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으로 들어가 주사를 맞기도 했었다. 녹초가 되어서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도 걸었다. 감기로 아픈 건 별거 아니라며 걸었다. 오늘 나는 또 걷는다. 바람도 햇살도 날벌레들도 보고 싶은 날이면 다시 신발을 신고 걷는다. 새로운 길을 만나면 주저함 없이 걷고 생각나는 길이 있으면 그곳을 그리워하며 걷는다.

멕시코 민요 시엘리토 린도 아름다운 하늘 데나 라몬 바르가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손아정의 책 소심함을 숨긴 웃음, 어리숙함을 감춘 눈빛, 수줍음을 삼킨 몸짓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걷는다는 것, 어디를 꼭 가기 위해서라기보다 이렇게 걷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혼자 걸으면 생각이 정리되고 누군가와 또 함께 걸으면 평소 못했던 이야기들도 조금 더 편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막 얼굴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보다 그냥 한 방향 걸으면서 한 방향 보면서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이야기가 편하더라고요. 저도 또 저자의 글처럼 낯선 길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어요. 저도 뭐 지방이나 해외 연주 가면 쉬는 시간에 스틈나면은 막 낯선 곳을 걷는데 낯선 곳을 걷는 그 쾌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꼭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니까요.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한낮의 뜨거움을 피해서 가벼운 걷기 오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53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 산 미나리 초무침, 부추 계란말이, 꽃게 된장국 준비 중입니다. 아주 취향 저격의 메뉴를 구성하셨네요. 산 미나리 초무침 얼마나 맛있을까요? 또 부추를 넣은 계란말이에 꽃게 된장국 끝내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프랑시스 블랑의 사랑의 오솔길 듣겠습니다. 에드가 모로의 첼로, 피에르 리브 오띠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란시스 블랑의 사랑의 오솔길을 보내드렸습니다. 에드가 모로의 첼로와 피에르 이보디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오프스 72 가운데 오늘은 다섯 번째 곡 비단초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늘의 5번 화려하게 들뜨기보다 조용히 마음 안쪽을 건드리는 서정이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 특히 포코 아다지오라는 템포 지시처럼 급하게 흘러가기보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슬라브 특유의 애수와 또 따뜻함이 잔잔하게 스며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오늘 이 곡은요, 길지 않아서 조금 특별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슬라브 곡들이 원래는 피아노 4핸즈 연탄을 위해서 작곡이 된 게 먼저고요. 그 이후에 드볼작이 스스로 오케스트라의 교향악으로 편곡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교향악 버전이 조금 더 풍성하고 화려한 부분이 있어서 주로 많이들 듣는데 원곡은 그래도 피아노 곡이거든요.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두 가지 버전을 한번 다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원곡인 피아노 4핸즈 버전 들려드릴게요.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솔적의 슬라프무곡 작문호 72가운데 5번 비단주 포콰다지오를 카티아 라벡, 마리엘 라벡, 이 라벡 자매의 4핸즈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피아노로 들으니까 색다른 맛이 있죠. 이게 원곡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곡됐던 원곡이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되었는지 이번에는 교향악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꿀트마저가 주연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자, 특별한 경험이었죠. 같은 곡을 두 가지 버전으로 보내드렸어요. 아, 클래식 전국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 듣기. 오늘은 72, 작품번호 72, 5번 비단추 포코 아다지오를 먼저 라베크 자메이 피아노 4핸즈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버전은 그루트마조가 지휘하는 라이프시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자, 연주였습니다. 뭐 원곡 드볼작의 곡이지만 또 역시 편곡도 드볼작 본인이 교향악 편곡 오케스트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드볼작의 작품입니다. 각기의 매력이 달리 있네요. 자, 7972번님 사연입니다. 40대 중반에 얻은 소중한 우리 아들 이도 왕자가 한 살이 됐습니다. 임신하기 위해 노력할 때부터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한 시간, 정원님의 편안한 목소리와 함께 잘 준비하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도 왕자 건강하게 자라다오 하셨습니다. 야, 이도가 이름인가요? 이름이 너무 멋있는데요. 이도. 그래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시면서 40대 중반에, 와, 대단하십니다. 아,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요? 얻으신 우리 이도 왕자님, 저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아, 늘 행복하십시오. 자, 이어진 곡은요. 아, 사로 일두 시엘로, 나는 당신의 하늘이 될 거예요. 마시모 푸치니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마시모 포치니의 노래로 나는 당신의 하늘이 될 거예요 라는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도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가운데 두 번째 곡 불타바 준비했습니다. 라파엘 쿠벨릭이 주연한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0: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서향 씨 이흥렬곡 바위곡의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8: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9: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6: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8: 경동 나비엔.
1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프란츠 리스트의 세계의 녹턴 사랑의 꿈 리베스트라움 가운데 세 번째 곡 A플랫 장조 Live so long du kannst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보내드렸습니다. 호르헤 볼레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8728번님이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뚜뚜뚜뚜 평소처럼 라디오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는데 15가 참 새롭게 들립니다. 그 옛날 시계가 많이 없던 시절 라디오의 15와 점심시간 12시 사이렌 소리로 시간을 알았는데 새롭게 다가오는 건 그 옛날이 그리워지나 봅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그때는 또 시간을 바로바로 알 수 없었던 때가 많았죠. 그리고 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계가 조금 고장나거나 늦어지면 저 시계가 맞는가 또 시계가 느려져서 그걸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지금 뭐 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시계는 틀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또 옛날 생각한다는 건 참 정겨운 일이에요. 언제나. 자, 이어지는 곡은요.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98 가운데 1악장 듣겠습니다. 알레그로 논 트로포,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오프스 9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브람스 교향곡 번호가 바로 이 4번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봄에 들어도 여름에 들어도 가을에 들어도 참 좋습니다. 4861번님 사연인데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시다가 거의 3개월 만에 퇴원하셔서 너무 기뻐요 하셨어요. 아유, 얼마나 큰 사고였길래 3개월이나 병원에 계셨을까요? 많이 놀라셨고 또 고생 많으셨을 텐데 퇴원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모든 건강 완벽하게 회복하셨기를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아서 프라이어의 The Whistler and His Dog, 휘파람 부는 사람과 그의 개 듣겠습니다. 아서 프라이어 밴드의 연주로 듣습니다.

아서 프라이어의 휘파람 부는 사람과 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아서 프라이어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1686번님 사연이네요. 영월 언니네 와 있어요. 언니가 가꾸는 작은 정원에 자리 잡은 작약과 새들의 노랫소리와 개울에서 들리는 물소리, 오늘 들려주신 음악들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영월 언니네. 저도 조금 이렇게 시골에, 영월보다 더 시골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완전 시골에 뭐 할머니든 아니면 뭐 부모님이든 이렇게 형제든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아무 때나 쓱쓱 갈 수 있는 또 작은 정원에

까지 펴 있고 새들의 노랫소리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합창 Singstem Herrn Allerstimmen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라 듣겠습니다.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디 쉐풍 천지창조 가운데 합창 싱템히안 알레슈티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라 보내드렸습니다.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버그 바로크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프란치스코 타레가의 알보라다 장대건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타레가의 알보라다 장대건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6400번님 사연인데요. 물감 놀이하며 듣다가 잠시 정원님께 노크합니다. 저도 만년 청취자예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물감 놀이 그림을 그리시고 계셨나 봐요. 아닌가요? 다른 놀이가 있나요? 재밌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만년 청취자라시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듣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성악이 아닌 기악 버전으로 보내드릴게요. 미셸 마이스케 첼로 그리고 파벨 길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미샤 말스키의 첼로와 파벨 길릴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이 두 분 다 저랑 인연이 있는 분들이어서 참 반갑게 이름을 불렀는데, 이 미샤 말스키 선생님은 함께 제가 베토벤의 트리플 콘첼토를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연주를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고요. 이 파벨 길릴로프 피아노, 이 선생님은 지금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움에서 또 후학 양성하고 계신데 저랑 너무 말이 잘 통하는 선생님이세요. 예전에 같이 함께 그 마스터 클래스도 했었고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너무 따뜻한 분이시면서도 음악에 대해서 정말 정말 생각이 깊으신 분이어서 함께 얘기하는 것으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정말 즐거운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계속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도지번호 821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립니다. 첼로의 선율로 오늘 흠뻑 빠져보네요. 폴 토르틀리의 첼로, 로버트 웨이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0: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의 단조 도지번호 821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폴 도르틀리의 첼로 로버트 웨이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이 2악장 들으면 이렇게 인상 좋은 할머니가 돋보기 안경 쓰고 벽난로 옆에서 뜨개질하고 계시고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 유동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9: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8: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8: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9: 오늘 마지막 곡은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하바네라 사랑은 자유로운 새 준비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노래하고요. 헤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한 장면입니다. 모든 게 낯설기만 한 새학년 새 교실.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인연이란 이 지구상 어딘가에 요만한 바늘 하나를 꽂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밀씨 하나를 떨어뜨릴 때 그 밀씨가 나풀나풀 떨어져서 그 바늘 위에 꽂힐 확률, 그 기가 막힌 확률로 너희들이 바로 여기 같이 있는 거라고.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이 바로 그 소중한 인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죠? 정말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인생이 부족하다 싶어집니다. 이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으로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도 엄청난 인연인 거 맞죠?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게요. 토요일 첫 곡은요 번지점프를 하다 김연우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꼭지.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퓨.

네, 두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귀여운 핑크 팬더, 헨리 맨시니의 주제곡이었고요. 이어서 위플래시의 위플래시 이어들었습니다. 앤드류가 프레처 교수와 지독하게 엮이는 시작이 되는 곡이었어요. 위플래시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열정과 광기는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실감하는 영화였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그러면서도 빠져들게 되는, 가슴이 무척 뛰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보면서 처음에는 무서웠는데요. 두 번째 볼 때는 그 미쳐가는 과정 있잖아요. 왜 우리가 행복할 때도 미치게 행복하다고도 하고, 그 미친다는 표현, 그 음악에 미쳐서 또는 미쳐가면서 과연 그는 괴로웠을까? 아니면 행복할까?

이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앤드류 역의 마일즈 텔러는 영화 속 드럼 연주 장면을 대역 없이 거의 직접 연주했다고 해요. 영화에서 앤드류가 물집이 막 터져서 드럼에 피를 막 흘리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 상처였대요.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처음엔 이게 힘들어서 한번 보다가 멈췄었는데 영화 음악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참잘 만든 영화이긴 하더라고요. 3853님, 평일에는 일하느라 못 듣지만 오늘은 쉬는 날 체험 1시간 오롯이 내 거예요.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강디님, 제작진님,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하트 표시랑 웃는 표정 이모티콘, 그리고 힝 하고 애교도 보내주셨어요. 저도 따라 나가고 싶네요. 점심 약속.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이어갑니다. 별빛 같은 지은님, 브래드의 이프, 영화 색즉시공에서 준비했고요. 1049님, 큰언니랑 옛날 추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학생 딸이 아니 그럼 예전에 휴대폰도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연락을 했어? 하는 거예요. 언니랑 저랑 웃었지요. 언니가 방송국에 엽서 써서 사연 보냈다고 저는 팩스로 퀴즈 정답 보냈다고 했더니 완전 토끼 눈 크크 옛 추억 떠올리며 청해봅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진추아와 아비의 원썸머 나잇 청해주셨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영화, 사랑스러운 곡 이어들었습니다. 내 사랑 컬리수 중에서 딘 마틴의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작업송이죠. 영화 속에서는 아빠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피아노로 작업 걸며 연주하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네, 영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는 이 포스터만 기억나요. 어렸을 때 그 여자 뽀글머리 컬리수가 이렇게 팔짱 끼고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그 포스터. 그때 그 펌도 꽤 유행했었는데 르네상스 트위스트라는 파마가 있었어요, 그때. 네, 저희 언니가 그 파마를 해서 너무 닮았었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눈도 동그래서. 앞서 들은 곡은 8585님이 청해 주셨어요. 딸이 감기에 걸려서 밖에도 못 나가고 며칠째 집에만 누워 있어요. 어찌나 짠한지요. 죽 사러 나왔다가 신청해 봅니다. 엄마의 사랑을 가득 담아 나탈리 콜의 러브 청해 봅니다. 아, 사랑이네요. 사랑. 하, 진짜 웬만한 연인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더 진하고 좋지 않나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네, 영화 페런트 트립 중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8585님 따님 얼른 감기 낫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최후의 만찬 예매권 주말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사역과 부활까지 놀라운 여정을 생생하게 되살린 영화죠. CCM, 위대하신 주, 왕대신 주께로 유명한 크리스 탐린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고요. 이 영화가 예수님 주변의 인물을 단순한 선악의 구도로 그리지 않고 입체적으로 담아내서 나라면 어땠을까 하고 돌아보게 한다고 해요. 미국 내 박스오피스 6위를 달성했고요.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은 최후의 만찬 적어주시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문자로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신혜숙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커플로 살아남기 중에서 존 웨이트 미싱 유, 라고브이지 중에서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Can't Fight This Feeling 듣겠습니다.

0: 어떻게 잠이 확 깨셨나요? 주두추님이 결혼한 지 100일 된 신혼부부라고 하세요. 오늘 사촌동생들과 집들이가 있어서 저는 청소하고 와이프는 음식 준비 중이라고 힘내서 잘 준비할 수 있게 신나는 음악 틀어주세요 하셔서 틀어드렸는데 어떻게 너무 신이 났을까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반 김치,
10: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12: 절세의 왕 절조.

0: 백성들은 들으라.
1: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7: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6: 1인 사장님이라면
7: 얼마?
6: 경리회계는
7: 얼마? 경리
6: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7: 얼마예요?
6: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7: HR365.
8: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7: 얼마나 좋은데요?
9: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9: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10: 최강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언젠가 공개방송했을 때 조성모님 나오셨었는데 아 기억나네요. 네, 잘 지내시겠죠? 오늘 끝곡입니다. 빅토리 중에서 조성모의 아시나요?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들을 그려보면서요. 상상하는 힘이란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힘이랍니다. 평소보다 조금은 더 여유로운 토요일, 이런 생각 저런 상상 마음껏 그려보고 또 피워봐요. 5월의 꽃이 여기 있다 하면서요.

가끔 멍 때릴 시간도 없다고 하지만요. 바쁘고 할 일 많은 와중에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상상력을 꽃피울 때가 있죠. 만약에 큰 돈이 생긴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라이즈의 허그 들으셨는데 3063님이 동방신기 오빠들을 만나는 상상에 부풀었던 적이 있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똑같은 노래인데 저에겐 동방신기 노래, 딸아이에겐 라이즈 노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엄마랑 같이 듣는 노래라 그러면 이제 잃어버린 30년 이런 거 들으면서 그 시절 알지도 못하는데 요즘은 엄마와 아이가 비슷한 음악을 듣기도 하고 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4: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반 김치
4: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2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쿨의 점포만보 245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UP의 뿌요뿌요 4325님 사무실에서 남편과 함께 들어요. 신나는 음악에 볼륨 업 했더니 소리 크다고 남편이 쿠션쿠션. 그래서 음악 소리 더더더 크게 하고 냉큼 도망쳐 나왔네요. 늘 이러는 우리 부부 웃으며 살아요. 뭐 장난치면서 사는 건데 이상하게 사귈 때는 장난이었는데 결혼하면 이런 거 장난치면 왜 싸움이 될까요? 응? 왜 이렇게 개구짐이 어디로 간 거야, 들? 응? 아, 장난을 왜 이렇게 못 받아주지? 아, 정말 우리가 다 점점 어른 된다고 장난을 그렇게 놓치면 안 돼요. 장난기가 얼마나 인생을 유연하게 하는데. 장난 서로 치고 받아주고 좀 합시다. 열만이 그거 그냥 맨날 맨날 가르쳐드리는데 한번 해봐요. 저 따라서. 그렇게 장난친 후기 이수영 책임져라. 너 때문에 가정 파탄 났다. 하신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사공 이하나님이 언니 방송이 정오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점심 먹고 축 처져 일하기 싫은 마음에 뻗고 싶거든요. 그래서 열만 들으면서 버텨봅니다. 저는 오늘 GOD 하늘색 풍선이 듣고 싶어요. 503 하나님이 신청하신 문세윤 한해 추의 비행기도 함께 들을게요.
1: Okay, I'm a cheerleader now.

조앤이 신청해 주신 김건모 혼자만의 사랑, 1호 이사님이 신청해 주신 이현우 슬픔 속에 그댈 지어야만 해. 913님 어머 얘 아주 그냥 얘 아주 만나게 생겼다 요거 요거 어? 요거는 저기 대량 재배 느낌이 아닌데 초당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일반 옥수수도 좋아하지만 초당 옥수수는 이 계절 지나면 못 먹어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철 음식을 챙기는 건 자신을 챙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더 달잖아요. 저 근데 그 전박이 옥수수 있잖아요. 보라색 살짝 섞여 있는 거. 왠지 그게 더 맛나게 느껴지긴 해요. 물론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옥수수 먹은 양을 전부 합치면 옥수수 한 개 정도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옥수수가.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옥수수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고다르크님이 신청하신 윤하 사건의 지평선 흰 너에게로 원필 행운을 빌어줘.

0: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1: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2: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

0: 콜레스탑.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2: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테야!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코코78님이 신청하신 존박 이상한 사람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4669님이 신청하신 럼블피쉬 아이고 이수영의 12시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정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7: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8: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8: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8: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겨울바다 7님이 신청하신 시스타 나 혼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어쩌다 빅뱅 마지막 인사 후후후님이 문외기 중입니다. 엄마랑 차 타고 논마다 물고 보러 돌아다니는데 신나는 음악이 나와서 좋네요. 덥지만 음악으로 더위를 식혀보아요. 모내기 시즌 한 번도 모내기를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모내기 해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쌀 한 톨도 더욱더 꼭꼭 씹어 아껴 먹어본 적은 없어요. 열심히 먹었지. 1864님, 와이프랑 첫째가 친정 식구들하고 유럽여행 갔습니다. 저는 휴가를 길게 낼 수 없어서 둘째랑 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둘째하고 지내야 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아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둘째가 어린가? 유럽 여행이 아무래도 너무 어린 나이 데려가기는 거기는 다 돌바닥에 이게 막다 옛날적이니까. 근데도 뭐 대단한 엄마 아빠는 이구지구 막 갔다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힘을 내세요. 둘째가 그냥 아빠 우린 왜 집에 있어 이러는 건 아니고.

3771님이 신청하신 정재욱 잘가요 정인호 해요. 김영수님이 점심 식사하고 졸릴 것 같아 아파트 단지 러닝 조금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요즘 갱년기라 숙면을 못해서 낮에 좀 늘 졸리거든요. 오 근데 훌륭하시다. 이렇게 운동으로 어떻게든 좀 극복해 보려고 하시는 게 저는 영수님 훌륭하다. 한여름의 습한 날씨에 비하면 뭐 요즘은 너무 그렇지요. 감사한 날씨지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지금 계절을 즐기려 합니다. 이제 곧 어마무시한 것들이 몰려올 거니까 지금 이 순간들을 그냥 1분 1초 느껴야 돼요. 3782님이 신청하신 아이즈 뱅뱅, 세실님이 신청하신 블랙핑크 뛰어.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8: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8: 얼마?
7: 경리 회계는
8: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8: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8: HR365.
9: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8: 얼마나 좋은데요?
1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3: 왕타 칫솔.
1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4: 시원해.
1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4: I love you.
1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4: I love you.

0: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유유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아, 또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요. 아이브의 뱅뱅인데 제가 아이즈의 뱅뱅이라고 이게 잘못 써주셔가지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가 옆에 있는 아이브 팬에게 구타를 당했네요. 6905님, 4년 전 아들들과 PC방 가서 방탄 콘서트 예매한 사람입니다. 저 광화문 고향 다녀왔고 곧 부산도 가세요. 아, 예매 확인증만 봐도 너무 좋네요. BTS 노래 완전 다른 분위기의 고백송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예. 예. 이 곡 듣고 저는 내일 올게요. BTS Into the Sun.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비대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비빔밥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중 하나지만 제가 아주 간단한 조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냉장고를 열고 나물류를 비롯한 있는 반찬을 꺼낸다. 두 번째, 밥을 퍼서 큰 그릇에 담는다. 세 번째, 꺼낸 반찬을 모두 그릇 위에 얹는다. 네 번째, 고추장과 참기름을 한 큰술씩 넣는다. 다섯 번째, 취향에 따라 계란 후라이도 하나 넣는다. 여섯 번째, 열심히 비빈다. 하하,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이 손쉬운 방법으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Heart and Soul, Huey Lewis and the News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빔밥 쉽죠? 네. 누구나 아는 거라고요? 누구나 아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 비빔밥은 늘 우리나라의 정말 그 소울 음식이죠. 요즘에는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한국 식당의 비빔밥이 엄청 인기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빔밥으로 한번 메뉴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준 FM 팝스 오늘 토요일입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가능하면 말은 줄이니까 음악 감상하시면서 일주일간 쌓인 많은 것들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수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휴먼 리그의 노래 Fascination 그리고 야즈의 Don't Go, 아하의 Love is Reason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Fascination 이 노래는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Love is Reason 노스텔지언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팝송 도사분들이 청취자분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곡을 많이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말 수월하게 선곡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청곡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옴으로써 더욱더 많은 분들이 듣게 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죄송합니다. 휘트니 허스턴의 Run to You 4861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머라이어 캐리의 Vision of Love. 어떤 분이 저번에 한번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를 휘트니 휴스턴이 부르면은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음역대가 다릅니다. 이 휘트니 휴스턴은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소프라노 역까지 노래를 하지만 사실은 엘토죠 엘토. 머라이어 캐리는 소프라노고요. 그래서 그 머라이어 캐리의 그 노래 음역 때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먼저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 Survivor의 Eye of the Tiger 시원하게 함께 들었습니다. 윌님이 More Than a Feeling 신청하셨고요. Eye of the Tiger 이 노래는 우디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택시기사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7880번으로 저는 팝송을 잘 모릅니다만은 방송 즐겨 듣고 있습니다. 김세환의 이런 거 신청해도 될까요? 김세환 씨가 이런 거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아, 그 금시초문인데? 김세환 씨 노래는 가요 속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아니, 팝송은 잘 모르면서 잘 듣고 계시다 그래놓고 김세환 씨 노래를 신청하시면 어떡해요. 자, 노래 이어집니다. 5초의 법칙님이 Every Time You Go Away 폴 영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Father Figure 홀앤오츠님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6: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팝스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1부 끝곡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5: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6: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7: 판촉물
6: 고려기프트.
7: 답례품
6: 고려기프트.
7: 기념품
6: 판촉물을 고려하라
5: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8: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9: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8: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코리아.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버티긴스의 노래 카사블랑카. 김현숙 씨가 신청을 해 주셨어요. 병가내고 쉬고 있습니다.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주 첫 곡부터 노래가 너무 좋으네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카사블랑카 함께 들었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원래 예전에는 토요일은 낮이 좋아라는 코너가 있었고요. 네, 그런 형식으로 보내드렸고 일요일은 그냥 썬데이 굿이즈로 보내드렸었는데 토요일은 낮이 좋아 시간에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하지 말고 그냥 노래를 계속 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위켄드 스페셜로 뭉뚱그려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은 그냥 음악을 계속해서 주야장천 보내드립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5: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0: 산업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뿅.

로라 브래니건의 Lucky One,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Human Nature, 빌리 오션의 Caribbean Queen까지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오일탱크님이 The Lucky One 신청하셨고요. 조윤진 씨가 Human Nature 신청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빌리 오션의 Caribbean Queen은 이진원 씨가 신청을 해주신 곡이었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5초의 법칙님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에 첫 수업이었는데 아직도 손가락이 얼얼하네요. 갈 길은 멀지만 너를 사랑해를 연주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려고요.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응원합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들어서 악기 배우는 거 제가 강추하는 바잖아요. 악기 뭐 피아노도 좋고 기타도 좋고 뭐 첼로 바이올린 다 좋습니다. 이 손가락 끝을 약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좋고요. 운동도 좋고요. 뭔가를 배우는 거 이거는 정말 제가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멋진 기타 연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이번에는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인천 보름달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불현듯 듣고 싶은 곡이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노래는 늘 불현듯 느닷없이 듣고 싶은 겁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보내드리고요. 캔디핑님이 스티브 포버트의 I'm in love with you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또 놀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그리고 아바의 Ring Ring, BuzzFeed의 Making Your Mind Up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놀란스의 노래 I'm in the mood for dancing 욜로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제주딸기 산도님이 BuzzFeed의 Making Your Mind Up 이렇게 신청하셔서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입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leeping Child 그리고 Take That의 Back for Good. Back for Good 먼저 듣죠. Take That의 노래 Back for Good.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들어.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0: 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1: 얼마?
2: 경리회계는
1: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 얼마나 좋은데요.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흐르네요. 2시간. 자, 오늘 끝곡은 에릭 클랩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Let it grow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0: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0: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플러셀러스.
1: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자전거 길을 달리다 보면 노란 꽃이 눈에 많이 띕니다. 어떤 꽃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금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꽃말은 상쾌한 마음, 반짝이는 기쁨이랍니다. 뭐 금계국뿐이겠습니까? 요즘 한창 핀 장미도 마음을 환하게 해주죠. 바쁘게 달리느라 놓치고 있던 반짝이는 기쁨들. 오늘 오후에는요, 페달을 좀 멈추고요, 가득 담아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민혜경 그대 모습은 장미 강정자 씨가요 한강 둘레길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좋아요 하시면서 신청하셨네요. 좋죠. 너무 좋죠. 자전거 타다 보면은 그 꽃길이 갑자기 나타나는 곳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노란색 이게 뭔가 금계국이라는 이름의 꽃이네요. 아주 아름답죠. 눈에는 예쁜 꽃들이 보이고요. 귀에는 좋은 음악들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0: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2: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

자, 이 5-3번으로 아침부터 확성기에서 나오는 지방선거 후보들의 어필하는 음악과 음성에 문을 못 열겠어요. 당신만이 들려주세요. 홍보를 위한 것도 있는데 요즘 가끔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안치환, 내가 만일은 0193번 친구가 보고 싶 다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유재인 씨도 신청하셨고요. 날씨가 좋긴 한데 햇살이 많이 따갑죠. 내일부터는 더 더워진다고 하던데 아무튼 이 여름 맞이하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구마밭 옆에 앵두가 익어가네요. 새들이랑 나누어 따 먹으면서 고구마 심고 있습니다. 6107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빨간 앵두가 정말 예쁘네요. 이래서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표현하나 봐요. 예뻐요. 턱 끝에서 침이 확 나오네요. 막 아파요 여기가. 0480번 이삿짐 견적 내고 계약도 하고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우리 직원들 여름이 걱정됩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 화이팅이에요 하셨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정말 고생이시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두 힘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모가 노래합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이수연 씨의 신청곡입니다.

이어드린 노래 변진섭 씨의 숙녀에게였습니다. 5768-3974 번으로 신청하셨네요. 7100번으로 주신 사연이요. 야, 이 추억의 만화. 오, 오랜만에 승화 씨 방송 들으면서 빨강머리 앤 만화책을 보는 중입니다. 어떠십니까? 재미있나요? 옛날에 봤던 만화책들 다시 보는 것도 참 괜찮겠다 싶네요. 이상무, 방학기, 길창덕 화백 막 이런 분들 막 생각납니다. 만화 많이 봤잖아요. 3149번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요. 둘째 딸이 보내준 뱃속 손주 사진을 보고 웃음이 납니다. 저도 함께 볼 수 있게 되네요. 아유 예뻐요. 초음파 사진. 이런 꼬물이가 얼마나 잘 자라줄까요? 힘나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6752번 남양주 휴림 캠핑장에서 듣고 있어요. 날씨가 덥긴 해도 바람이 살살 불고 괜찮습니다. 캠핑장에 계시네요. 지금이 딱 좋은 계절 알고 계시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798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권성현 한여름밤의 꿈.

오늘 아들이 온답니다. 소고기 뭇국도 끓이고요. 고사리 나물, 애호박 전도 만들고 수육까지 준비합니다. 여기에다가요. 잔나비 노래도 신청합니다. 8858번으로 이렇게 글을 주셨네요. 마침 김미리 씨가 외딴섬 로맨틱 잔나비의 노래 신청하셔서 이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과의 만남. 오늘 기쁘시겠어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합니다. 안선미 씨가요. 작은 건강 롤 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속 이런저런 여파로 매출이 안 오릅니다. 오늘도 아르바이트 못 쓰고 혼자 가게에서 노래 들으며 조용히 일합니다. 개업하신 건가 봐요. 예. 지금은 뭐 손님이 없더라도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예. 4785번 장미보다 더 향기로운 쥐똥나무 향기를 아시나요? 어제 전주 우화동에 다녀왔는데요. 동네가 얼마나 쥐똥나무 향기로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걸어만 다녀도 힐링이었어요 하셨는데 이 쥐똥나무 꽃 이 향기가 말이죠. 라일락과 비슷하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힐링이 되는 시간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니까 더 좋으시죠. 쥐똥나무 향기 맡으며 듣는 이 노래 김혜영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김광석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 아이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5: I love you.
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5: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5: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6: 유유 제약.
7: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8: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8: 얼마?
7: 경리회계는
8: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8: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8: HR365.
9: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인 아이퀘스트.
8: 얼마나 좋은데요?
1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 나비엔.
18: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21의 21살의 비망록. 김완선 오늘 밤. 이 노래는 141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 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들 모두 나가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니까 좋은데요. 이경분 씨, 혼자만의 여유 행복합니다. 예, 혼자만의 시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유재하 지난 날 5144-888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아름다운 세상 박학기 씨와 많은 가수들이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신동환 씨 그리고 김명희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요 좋은 노래들 계속 들려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는요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료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8: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9: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9: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깨우.

경서 밤하늘의 별을 최지영씨 김지은씨 그리고 7673 케이코님이 신청하신 해피송 멜로망스의 노래였습니다. 전정희씨는 어디 계신 건가요? 동생 집에서 1박 했어요. 저녁 산책을 하는데 개구리 합창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엄청 큰 소리로 노래하더라고요. 예, 가까이서 들으면 정말 시끄러울 정도죠. 아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개구리를 우연히 가깝게 보면 깜짝 놀래요. 눈 껌뻑껌뻑 이러는데 놀래요. 은은히 들리는 개구리 소리는 참 괜찮은데 말이죠. 분위기 있고. 자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특별 기획 어른들을 위한 동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동요 한 곡 들어보고요. 함께 불러봅니다.

오늘은 요맘때 잘 어울리는 동요예요. 숲속을 걸어요입니다.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속을 걸어요. 여기 멜로디만 생각이 나네. 꽃향기가 가득한 길. 이 노래는 창작 동요 중에서도 유독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창작 동요제 금상을 받았는데 마치 대상 수상곡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참고로 그해 대상 수상곡은 종이접기라는 노래였습니다. 5월 이 푸른 숲길을 걸으면서 피톤치드를 마시는 듯한 청량한 동요 숲속을 걸어요. 같이 불러보실까요?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동요에 이어서 배따라기 아빠와 크레파스였습니다. 싱그러운 초록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요 들으니까 두 배로 힐링이 됩니다. 3369번으로 주셨어요. 아, 그야말로 3369님의 짧았지만 배경음악이었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0976번. 저희 아파트 15년을 살다 보니 아내가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한 달 공사 후 입주 청소를 다 마쳤는데요. 주말 내내 남은 집 청소를 합니다. 힘들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행복하게 시작해보려 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거 얼마나 깔끔하고 예뻐졌을까요? 그곳에서 더욱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9527번. 아유, 아무래도 오늘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힐 겁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서 익산에 가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막혀요. 민준, 서가 조금만 참아주라. 우리 아이들 차 안에서 많이 답답해 할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태연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꿈 1534번으로 신청하셨어요.

거나들 젊은 미소. 이 노래는 이병주 씨, 정현덕 씨, 최정임 씨가 신청하셨네요. 이남희 씨의 울고 싶어라. 아,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6707번으로 정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험 공부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뭔가 너무 행복하네요. 김라현 씨. 아, 그래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공부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시험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김라현 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이 시간은 K-POP 다시 부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들이 재해석한 가요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배우 김영옥 씨와 우현 씨가 부르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김목경 씨 원곡이죠. 뭐 이 노래 김광석, 임영웅 뭐 리메이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아 그런데 이 두 노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죠. 20, 30대 청년들이 부른 노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광석 씨는 31살 때, 임영웅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28살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배우 김영옥 씨 그리고 우현 씨는 84살 때 그리고 57살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야, 그래서 60대, 70대 노부부의 감성이 더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연륜이 묻어나는 노래. 배우 김영옥 씨, 우현 씨의 목소리로 듣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감상하시죠.

0: 간장.
1: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7: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8: 슈가버블,
7: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6: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7: 우리 집은 슈가버블.
9: 소리 질러! 고려 김밥집!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0: 맛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조영남 씨의 지금이었습니다. 원희자 씨가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노래라고 대신 신청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노래 대신 신청하시고 함께 듣는 이런 재미 좋죠. 변순예 씨도 역시 조영남 씨 노래를 신청하셨고요. 야, 아까 배우 김영옥 씨 그리고 우현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저도 같이 들어봤는데 마치 어떤 드라마, 뮤지컬 어떤 그런 한 장면 같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템 아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794번으로요. 식구들을 위해서 마당에 수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름에 수영하려고요. 와, 정말요. 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일 텐데. 와, 다 완성되면 뭐 가족들 모두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겠는데요.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794님, 좀 힘들더라도 잘 만들어 보세요.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 하이디님이 파주 운정 3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만난 동료들 행운을 기원하며 신청하셨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간단한 찬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다가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 가득 물건들을 담아 올 때가 있죠. 또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보다가 마지막 수량이라는 빨간 글자를 보면 마치 홀린 듯이 구매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자꾸 이러지 싶은데 나름의 심리학적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혹시 하는 불안감과 손해볼지도 모른다는 초조함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니까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마음에 묻자고요. 이거 진짜 필요한 건가? 없어도 그만인 거 아닌가? 다른 것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나? 물건을 담기보다 비워내는 일, 그건 어쩌면은 불안감을 덜어내고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현명함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0: 뉴 트롤스의 노래 Let It Be Me, 창수님의 정하신 곡입니다. 필요할지 몰라서 산 건데 당장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충동 구매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만 적어가도 장을 보다 보면은 이것저것 가짓수가 늘어나고 마감 임박이나 할인 상품 보면 아, 또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죠.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니 이제는 장을 볼 때 그래 이거는 사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는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걸 아니면 분명 비슷한 게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야겠습니다. 한여름처럼 더웠던 오늘 하루 어떻게들 지내셨는지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캐시디븐 스의 노래 오베리엄 그리고 닥터 훅의 워클라이린 금단님의 정하신 곡입니다. 우리 만식이 오빠랑 인천 무의도 휴양님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석양 보고 서울로 올라가려고요. 우리 사랑 포레버 하셨습니다. 두 분 내내 변함없으시길. 1767님 오늘 결혼 30주년이라고 큰아들이 용돈을 주네요. 여행 가라고. 그래서 일단은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결혼 30주년이시군요. 축하합니다. 카라님.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추억의 영화 음악 세 곡을 함께합니다. 영화 속에 밥이 있고요. 준호님이 정하셨습니다. 무세다데스 아디오스 아모르.

추억의 영화 음악 세 곡을 함께합니다. 영화 속의 밥. 오늘은 안국동 아씨, 마이클 잭슨의 영화 마이클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시나요? 잭슨 5 시절 또래 아이들과 달리 학창시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빠의 학대와 고된 훈련을 받는 외롭고 눈물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이클. 성인이 돼서 아버지로부터 독립 후에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크게 성공하지만 뜻하지 않은 화상으로 고비를 넘기며 세계적인 팝의 황제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영화 마이클은 영화라기보다는 멋진 콘서트를 보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온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 자파 잭슨의 싱크로율은 마이클 잭슨이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후속으로 2편도 나온다니 기대가 됩니다. 두 곡을 보내주셨는데 뮤직비디오의 새로운 장을 연 스릴러.

영화 속의 팝, 영화 마이클을 보고 오신 우리 안국동 아씨님의 보내주신 두 곡, 뮤직비디오의 새로운 장을 연 드릴러, 그리고 한동안 남자들이 신발이 닳도록 따라하던 문워크 노래 밀리진이었습니다. 바란하늘님은 영화 디어헌터 보내주셨는데 아카데미 5관왕에 오른 수작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최근에 진지하게 3시간 빠져들면서 봤습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전쟁에 대한 후유증과 전쟁은 많은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무의미한 현장임을 저절하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당구장에서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귀에 익은 팝송이 나와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하시네요.

0: 디언터중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모티나켓의 노래. 오늘 영화 속에 팝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6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전해스케치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동해안과 경상도 지역의 기온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도 오늘 29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보다도 낮 기온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의 수온주가 예상돼 한낮에는 오늘처럼 불볕 더위를 감안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은 아침에 17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내일 낮에는 30도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수원이 29도, 춘천과 부산 30도, 대전 31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 또한 강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에는 제주도에 이어서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7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딱지 같았던 두 아이 중에 큰 아이는 결혼을 해서 나가고 작은 아이는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자취를 하면서 나가게 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아, 시원섭섭하다. 혼자라는 것에 왠지 모를 자유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근데 두 아이에게는 그런 내가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엄마, 남자친구랑 집에 가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게.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바질 파스타 맛있게 하는 집 있는데 오빠랑 가고 있으니 예쁘게 하고 계세요. 항상 두 아이는 휴일만 되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나를 혼자 두지를 않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너희들도 힘들 텐데 엄마 생각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아, 엄마는 같이 있으면 좋아하시면서. 아, 아니야 정말이야. 그냥 집에서 음악이나 들으면서 쉬고 싶어. 두 아이는 끝까지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에 딱 이틀 쉬는데 거절을 하자니 두 딸에게 미안해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둘째 아이의 남자친구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는데 의미를 두었던 날입니다. 근사하고 멋진 자연 속에 드리워진 그램핑장에서 먼저 와서 고기를 굽고 있는 둘째 커플. 엄마, 엄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다 할게.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의 호위무사가 돼 다 해드릴게요. 와우, 가장 큰 게 자식 복이라더니 나는 너무도 크고 감사한 복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아이, 그래, 너는 좋겠다. 우리 아들은 있잖니? 어버이날인 줄도 몰라.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지 하는 건지. 요즘 휴일에 지들끼리 돌아다니지 부모 챙기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해. 진짜 고마워해야 해. 맞아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그래도 이제는 좀 더 아이들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혼자라서 걱정 끼치고 신경 쓰이는 엄마가 아닌 주어진 삶 앞에 당당하고 멋진 엄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정혜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엄마 생각하는 두 따님 마음이 너무 이쁘네요. 그래도 챙겨줄 때 못 이기는 척 받으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윤지님, 자녀들이 성인 되니까 이제 둥지를 떠나 각자 살게 되는데 때로는 홀가분하면서도 예전에 오손도손 지내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죠. 따님들이 참 잘하시네요. 해주는 대로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서님도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따님들이 해줄 때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주시면 따님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정혜리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스모키 노래 Living Next Door to Alice는 같이 정하신 곡입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싼 난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쳐.

0: 세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10: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1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8: 화성시 진안동에서 교통약자 택시하는 기사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3723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Woman in Love.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1: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머리악단의 세레나데 투 서머 타임.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낚시 출조 충주호로 왔습니다. 맑은 공기, 맑은 물, 맛있는 음식, 아주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또 낚시터에서 듣는 음악은 더 감미롭고 가슴 깊이 스며드는 듯해요. 정학화님의 지금 낚시가 계시군요.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3857님도 같이 정하셨고요. 저녁에 초록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햇볕이 크고 작은 잎들 위에서 찬란합니다. 모네가 왜 그토록 빛에 기대었는지 알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3382님. 모네의 그 해돋이를 보면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그 빛에 또 자연에 대한 얘기를 잘 그림에 담아내고 있죠. 야간 근무하느라고 힘들긴 하지만 음악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셨어요. 8389님. 오늘 남편하고 정기 건강 검진 받고 가는 길인데 1년 뒤에 봅시다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다시 1년의 시간을 선물 받고 돌아가는 길, 세상에 너무도 행복해 보입니다. 곁에서 존재만으로도 힘이 돼주는 남편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축하드려요. 5235님.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0: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집안에 행사가 많아서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가족이란 울타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티격태격 하면서도 가족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도 중요하고 서로 지켜주고 사랑하고 말이죠. 임경신님,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Without You를 정하셨고요. 남편은 아침부터 테니스 모임에 나가고 저는 모처럼 조용하고 여유롭게 필사에 집중 4시간째. 이제 좀 쉬면서 저녁 스케치 함께합니다. 그러셨어요. 4시간씩이나. 9720님, 캡틴 앤 테닐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친구 세희, 범식, 그리고 동원형과 삼길포에서 낚시하고 서울로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가가멜님, 63년 토끼띠 국민학교 동창들 6명 평창에 놀러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나요? 4450님,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저녁 노을이 지고 평화롭게 거실에서 라디오 듣는 지금이 저는 너무도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안경옥님, 퀸시 존스와 제임스 잉그람입니다. Just Once.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자외선 차단이나 패션으로 작용하는 이것은 처음에는 법정에서 판관들이 표정을 감추고 위압감을 주기 위해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눈 건강을 위한 용품으로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눈질환, 백내장, 또 황반변성, 익상편 예방을 위해 작용을 권장하죠. 무조건 짙은 색보다는 단순 야외 활동에는 회색이, 바닷가에서는 녹색이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되고, 또 주간 운전에는 갈색 또는 회색이 좋다고 하는데요. 강렬한 햇빛과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색깔 있는 안경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후의 노래 These Eyes 그리고 리오세이어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김경숙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자외선 차단이나 패션으로 착용하는 이것 처음에는 법정에서 판관들이 표정을 감추고 위압감을 주기 위해 착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눈 건강을 위한 필수용품이 되고 있죠. 강렬한 햇빛과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색깔 있는 안경 무엇일까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때로 트라베스 뱅테아노스 다시 20살이 된다면 임정순님 정하셨고요. 이어진 미겔 라모스의 이때 바스는 5314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강렬한 햇빛과 저의 선을 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안경은 무엇일까요? 색깔 있는 거, 선글라스. 저는 오늘 갈색을 하루 종일 쓰고 다녔는데 회색이 좋다니까 참고해야겠습니다. 9198님. 저는 녹내장이 심해서 외출할 때 필수입니다. 2480님. 버스 운전기사인데 요즘같이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크림하고 선글라스가 아주 필수죠. 안 졸려다 졸다님. 1290님, 5149님 다섯 분께는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2630님, 데비 깁슨의 노래 정하셨죠? Lost in Your Eyes.

밤하늘을 수놓고 밤을 낮처럼 환하게 비춘다. 빨간 신호등이 잠깐 멈추기를 바라지만 파란 신호등은 빨리 가라고 신호한다. 며칠이 지나면 널 떠나보내지만 오래도록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낮이 길면 밤이 짧아지듯 길다고 짧다고 탓할 수도 없다. 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모든 것은 한때 지나가는 찰나의

소중한 지인의 한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조금이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순간도 영원할 것 같지만 모두 한때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렇다면 먼 훗날을 떠올리며 걱정하기보다는 오로지 지금만 생각하기로 해요. 소중한 순간순간들이 모여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걱정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요. Living in the moment. 제이슨 브라즈의 노래였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관절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7: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8: 올드팝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폐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셔요. 6928님 정하신 곡으로는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올리비아 딘의 So Easy.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의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아무데나 멈춰서 신발 털 용기가 없어서 신경만 날카롭게 갈아대곤 할 때 걱정 근심도 그럴 겁니다. 털면 되는데 그걸 못 털고 무겁게 짊어지고 계신 분들. 네, 뭐든 극복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죠.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사흘째인 오늘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편한 음악으로 용기 드릴게요.

0: 어느 틈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신발 속의 모래 알갱이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남들 눈에는 이보다 완벽할 수 없이 편해 보이는데 나는 위태롭고 복잡하고 그래서 매운 라면 먹은 것처럼 속이 화닥일 때가 있죠. 네, 다 털어버리세요. 모래를 털든 신발끈을 묶든 잠깐 섰다가 걸으면 그 이후의 걸음수만큼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주말 저녁에 외롭다 느끼시는 분들께 음악을 배경 삼아서 근심을 터는 시간 드릴게요. 오늘도 천천히 많이 걷는 친구 함께해요. 자, 첫 곡으로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들으셨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래

0: 아침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박미경 민들레 홀시되어 들으셨고요. 그 전에 변진섭 너무 늦었잖아요 함께 하셨어요. 이 곡은 박종감 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친구 만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냥 저냥 잘 살고 있구나 싶었던 녀석도 나이를 먹어가며 애잔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표면적으로 다 좋아 보여도 모두들 작고 큰 돌멩이 하나쯤은 안고 살고 있죠. 2464번님께서 친정 9남매 가족 모임 가졌습니다. 80대부터 50대까지 한데 모여서 조별 게임도 하고요. 노래 자랑도 하고 상금도 받고 즐거운 가족 모임이었어요. 아유, 뭐 5월이라고 가족 모임 얘기가 사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듣기만 해도 참 즐겁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곡은 수아진 파초

최영희님께서 약 부작용으로 고생했어요.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막 챙겨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하는 게 있죠. 병원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3037번님께서 남편 잔소리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원피스 입혀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하셨는데 아니 어쩝니까? 근데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슬픈 사실을 제가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아진의 파초였고요. 최혜영 그것은 인생 그리고 이정희 그대여 방금 들으신 곡은 예, 전영록이 부른 종이학이었습니다. 안숙희님께서 한때 종이학 얼마나 접었는지 나중엔 별을 접었어요. 색별로 얼마나 많은 종이학을 우리가 접었습니까? 그 날아간 조기학만 해도 학을 하나 만들 정도로 예, 친구들도 응원하고 나도 열심히 접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9100번님께서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에서 아들에게 태극기와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면서 고생 많았다 하는데 울컥 터졌습니다. 아들이 자대 생활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잘 해낼 거고요. 지금은 또 이래도 아마 죽음 지나면 또 휴가야? 이러실 수 있어요. 자대 생활 응원합니다. 이은주님 결혼 36주년 자축하면서 노사연의 노래처럼 끝까지 함께 잘 익어가며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36주년도 응원하면서 노사연의 만남 이어지는 곡으로 들려드려요.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에 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0: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노사연의 만남 이어서 정지숙님 권태권님이 신청하신 해바라기가 부른 사랑으로 그리고 유기성님, 엄기선님과 함께 송골매 처음 본 순간 들었습니다. 9482번님께서 저 오늘 할머니 됐잖아요. 아기 낳느라 고생한 딸과 또 건강하게 이 세상에 나온 호두, 아 태명인가 보다. 호두도 수고 많았다고 전합니다 하셨어요. 첫 손주인 거죠? 기분이 어떠세요? 이 할머니와 엄마는 느낌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호드라는 태명의 이유가 있을까요? 전 딱 듣는 순간 외유내강? 예, 태명처럼 겉은 강하고 속은 고소한 예 그런 삶이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2648번님 산책 중인데 주변이 어두워지니까 옛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하셨어요. 산책하기 좋은 날이죠. 옛 생각하기도 좋은 날이고요. 그 배경 음악이 예, 대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은 인순이와 육지담이 부르는 이토록 아름다웠음을 잠시 후에 봬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 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7: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8: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7: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코리아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참 슬프네요. 저도 지금 이런 사랑하고 있는데 노래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콕콕 찌릅니다. 0089번님 그리고 김웅철님과 함께 정수라 난 너에게 들었습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로 오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최종원입니다. 그 DJ 김현주 씨가 휴가로 제가 6월 5일까지 여러분과 동행할 겁니다. 많이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왔으니까 뭐 특별한 선물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가져온 게 있어요. 공연입니다. 창작 뮤지컬 헤이그 공연 선물 준비했는데요. 장소는 지하철 해화역과 가까운 놀 유니플렉스고요. 다음 달 6월 21일까지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에요. 1900년대 초 대한제국의 위태롭던 사건들을 가슴 뜨겁게 담아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제가 창작 뮤지컬 헤이그 원하시는 분들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루 두 분께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Good Music Station. CBS FM.

마당에 굵어지는 블루베리 보시면서 이 곡 신청하신 것 같아요. 이부수님과 함께 희망의 나라로 최백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오늘따라 유난히 지치는 날인데 갑자기 울컥하기까지 합니다. 홍은경님과 함께 누구 없소 한영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5934번님, 야구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경기하는 순간만큼은 잔소리가 줄어드니 행복합니다. 참고로 저는 남편이고요. 야구광은 아내입니다. 일부에서는 잔소리하는 남편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었는데 뭔가를 몰입하는 아내, 또 행복한 남편. 네, 좋습니다. 박정현님, 집안 정리 중인데요. 선곡이 너무 좋아서 잠깐 멈추고 문자 보냅니다. 제 신청

남보현님과 8146번님이 신청하신 곡 남궁옥분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권호정님 김현섭님과 그 전에 함께 들었어요. 바람이려고 이용이 불렀습니다. 하루 300km에서 500km 운전하는 오토 엔지니어링 동료 여러분과 듣고 싶습니다. 김동호님이 신청하신 박완규 천년의 사랑 함께 하셨어요. 0884번님 딸이 교대 학생인데 초등학교로 실습을 간다고 합니다. 제 눈엔 아직도 애기라 수업 중 화장실 급하면 어떡하나 걱정인데요. 일주일간 실습 잘 마치길 바랍니다. 부모 눈엔 애기가 애기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대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교사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다들 교사 생활 어렵다 해서 피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로 직업을 선택한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백미현과 신현대가 부르는 난 바람 넌 눈물 이어지는 곡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한동준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0: 김지은 님이 신청하신 김태정이 부른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3200번 님과 함께 김희재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그 김희재 콘서트 가서 듣고 빠졌다고 하셨어요. 너무 좋은 노래, 힘이 되는 노래입니다 하셨는데, 직접 만나고 노래를 들으면 더 좋아지죠. 정미조 7번 국도 이혜영 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 오일 세트, 의료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 드리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고 푸짐한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격리 외계는
6: 얼마? 격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끝곡은 5885번님이 신청하신 사랑의 하모니가 부르는 별이여 사랑이여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이었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잔, 또 한 잔을 마시고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베란다와 화분에 물을 주다가 흙 위로 고개를 삐죽 내민 작은 잎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한창 어른이 된 초록잎들 사이로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뗀 연두잎이 어찌나 귀엽던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보았나요. 크기도 색도 성장하는 속도도 제각각인데 이상하게 참 잘 어울립니다.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은 이렇듯 저마다 다른 속도로 다가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빠르다고 좋고 느리다고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다름이 있기에 세상이 이토록 다채롭다는 걸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며 흠뻑 느낀 주말이었길 바라봅니다.

5월 30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제이레빗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오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언제부턴가 연두색보다 진한 초록색이 더 익숙한 그런 계절이 됐는데요. 베란다 화분이나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을 보면 같은 식물이라도 다 똑같은 색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초록의 단계도 다 각양각색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는 풍경이 심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저마다 다른 모습이어서 세상이 다채로운 것처럼 말이죠. 우리 꿈은 가족들이 오늘 맞이했던 하루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장혜진 1994년 어느 늦은 밤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남편과 결혼 26주년 기념 마카오 여행 왔습니다. 제가 사실 한 달 전 교통사고가 나서 못 올 뻔했는데요. 이렇게 이곳의 야경을 보며 함께할 수 있다니 너무나 행복하네요. 그냥 매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감사해하며 살아야겠어요. 여보, 우리 진짜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보아요. 7716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어우, 이제 몸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아, 그러셨구나.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고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더 크게 간직한 채로 여행을 오시게 된 것 같아요. 26주년 결혼 기념을 축하드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6619번으로는 아내가 사다 놓은 마늘을 다듬으래서 다 까놨는데 혼났어요. 마늘 쪽만 갈라놓으랬는데 다 까놨다고요. 근데 슬픈 건 손톱 끝이 아파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다 까놓으셨으면 더 잘하신 거 아닌가요? 어머,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다 계획이 있는데 왜 여기까지 해놨나 하고 혼나신 걸까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또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이 노래는 074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현우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헤어진 다음 날, 그리고 마뷸러스님이 청해 주신 노래네요. 페이지의 벙어리 바이올린.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였습니다. 오늘 4시간짜리 전단지 꿀 알바 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하는 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역시 돈 버는 일은 만만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 35년 일한 남편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면서 고마웠고요. 바위나리님 보내주셨어요. 꿀알바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쉽지 않죠. 4시간 동안 서서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또 전단지를 지워주셔야 하는 일 쉽지 않죠. 고생하셨습니다. 유진님은 캠핑장에서 듣고 있어요. 개구리 소리 들으니 모든 소리가 음소거 돼서 개구리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와, 왜 들리는 것 같죠 어딘가에서?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행복한 캠핑하고 계시겠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턴테이블을 조물락거리다가 꿈에서 듣고 싶은 음악들이 많아 놀러왔습니다. 4791번으로 네, 보내주셨고요. 턴테이블이 있으시군요. 노래는 384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신승훈의 노래 중에서 널 위한 이별 보내드립니다.

제가 배송하는 구역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날도 배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화단에 아이들 싱싱카가 주차된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꾸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하는데 가끔 그러지 못한 어른들이 있죠. 아이들 보며 배워야겠어요. 4585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귀엽네요. 일렬로 쫙 아주 가지런하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웃음이 나는 귀여운 사연이네요. 고맙습니다. 아, 두곡 전해드렸어요. 박화유비가 부른 맴맴돌아,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신승훈이었습니다. 널 위한 이별.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이에요. 윤하의 노래입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수도꼭대기 기계,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양이관의 지금 자연은
1: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서해 앞바다로 캠핑 왔습니다. 바닷가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모닥불 소리까지 너무 좋습니다. 400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잊지 않고 또 꿈음도 데리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노래는 0058번으로도 청해주셨어요. 다시 사랑한다면 정승환의 음성이었습니다.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5: 삼촌여행.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9: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신해철 나에게 쓰는 편지, 서태지와 아이들의 내 모든 것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키다리님, 제게 소소한 기쁨을 주는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 싶어요. 제 조카는 올해 2살입니다. 아직 말도 못하고 세상을 하나씩 배워가는 시기인데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조카를 보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도 잠시 내려놓게 되고 단순한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유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삼촌이신 거죠. 네. 조카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저도 바랄게요. 너무 귀엽겠네요. 두 살. 2306번으로는 오늘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 나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점심 먹고 천천히 산책도 하고 날씨가 생각보다 더 땀도 나고 얼굴도 좀 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과 걸어오는데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대단한 하루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

세상의 모든 책. 무탈한 오늘, 문지한. 사실 무한히 이어질 일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늘을 한번 보고 온화해진 날씨에 감탄하고 개들과 뒷산을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박하와 슬리퍼로 장난을 치고 그렇게 앉아있자니 이런 아침이 삶의 목표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몸을 움직여 일하는 노동의 대가가 이런 하루하루를 영위하기 위함이라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보상에 어느 지친 날에는 맥이 빠질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로 삭막하지 않은 대부분의 날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매년 똑같아 보이는 벚꽃과 목련과 개나리도 사실은 한 해 한 해 똑같지 않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 역시 똑같지 않기에 이 바람은 결코 소박한 것이 아니다. 가지려 크게 애쓴 바 없음에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공으로 얻은 이런 아침은 가히 축복이라 불러도 좋은 것. 나의 애씀으로 그 축복을 조금 더 오래 영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0: 문득 무탈한 오늘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글이었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개들과 산책하고 집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그 시간을 두고 작가는 이런 아침이 삶의 목표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네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 그것이 가히 축복이다 말하면서 말이죠. 네, 무탈한 오늘의 축복임을 새삼 깨닫게 하는 글. 세상의 모든 책 문지한 작가의 에세이 무탈한 오늘 중에서 읽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 옥상 달빛이었습니다. 스케치북.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 붙여

제이 하울이 함께 부른 Perhaps Love 그리고 핑클이 부른 True Love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4409번으로 보내셨나요? 주말 오후 미뤄뒀던 방정리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 쓰던 필통을 발견했습니다. 손때 묻은 지우개 다 달아버린 연필 한 자루가 들어있네요. 그때는 참 성적 하나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고민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참 귀여운 고민이었네요.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묵직한 걱정거리도 10년쯤 뒤에 보면 이 연필 한 자루처럼 작아져 있을까요? 그냥 미리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2: 유유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윤종신의 내일 할 일, 성시경의 한 번 더 이별이었고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제주소년 요조가 함께 했네요. 손잡고 허밍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땅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플레인 화이트 헤이스의 노래입니다. Rhythm of Love.

플레인 화이트헤이스의 리듬 오브 러브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5월의 마지막 날을 시작하는 밤입니다. 이제 정말 한여름 같은데 그래도 밤 공기는 꽤 시원하죠.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미래.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강팔.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산항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산항 건설.
4: 쇼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

제시 바레라, 마이클 카리언, 알버트 포지스의 Maybe We Could Be A Thing 이었고요. 앞서 들은 곡 콜비 칼레이, 제이슨 무라즈가 함께한 럭키, 지평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늦은 밤, 제 밤잠과 친구가 되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일찍 잠들기는 아쉬운 주말 밤이니까 조금만 더 깨워서 같이 가시죠. 이 늦은 밤에 오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고요한 밤인데 아카시아 꽃향기님. 그럼요. 깨어있는 밤엔 역시 시작하는 밤이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나눕니다. 이석강님 청하셨어요. 제임스 블런트, You are beautiful 듣고요. 엘리 굴딩, Love me like you do 이어집니다.

여름 휴가철에 이런 곡들 플레이리스트에 넣어가면 좋겠다 싶네요. BTS의 Swim, 크리스토퍼 청하의 When I Get Old였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꿈꾸는 먼지님, 시작하는 밤이라기보단 시작되어버린 밤인 것 같아요. 열어둔 창문으로 에어컨이 흉내낼 수 없는 바람이 기웃거리고 이 밤에 혼자 음악 듣는 제 모습이 신기해 보이는 걸까요? 하나 둘씩 익숙한 대화명들이 보이고 오늘도 수다 떨다 종점에 이를지 아니면 중간에 사제 자폭장치에 고라 떨어져서 혼자 드르렁거릴지 알 순 없지만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시작하는 밤이라기보다는 시작되어버린 밤일지도 모르겠네요. 시작되어버린 밤에 좋은 음악이 있어서 함께하는 우리 시밤 식구들이 있어서 외롭지만은 않은, 억울하지만은 않은 그런 밤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공주님, 텅 빈 거리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015B 윤종신의 노래 듣고요. 프랭크 신났더라님, 오늘도 야간 근무 중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있어서, 시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성시경, 박정현의 우리 참 좋았었는데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텅 빈 거리에서 우리 참 좋았는데 김동률의 잔향까지 세 곡 듣죠.

김동률의 잔향, 앞서 들은 곡 성시경, 박정현의 우리 참 좋았는데, 015B 윤종신이 함께한 텅 빈 거리에서 였어요. 오늘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11시 반이 되더라고요. 다리도 무겁고 배도 고프고 지금은 홍합탕 끓여서 시밤과 함께 야식 중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 행복하네요. 9912번님, 듣고 싶다고 하신 곡까지 전해드리면 이 순간의 행복이 완성될 것 같네요. 콜드플레이 Fix You.

Coldplay, Fix You, 조지의 Die For You였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에요. 프리템포의 투머로우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갑니다.

0: S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칼 세일러의 Tell Me It's Not Over 시작하는 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거죠.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칼 바크만의 She's So High, Roxette, Milk and Toast and Honey였습니다. 역시 시작하는 밤 가족분들 중에는 이 시간까지 깨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광역버스 운행하면서 함께합니다. 안형규님 보내셨고요. 0805번님은 이제 운행 마치고 퇴근

길 집으로 가는 인천 2번 버스 기사입니다. 피곤하고 무거운 몸이지만 집에 갈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원경 씨도 야밤에 애 많이 쓰십니다 하셨어요. 아유, 하루 종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른 들어가셔서 푹 쉬세요.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율라탱고의 모비 옥토패드, 수잔 베가, 캐러멜 두 곡 듣죠.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프롬의 달밤 댄싱, 오프온오프의 추움까지 세 곡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마음 편히 끝까지 들어서 너무 좋아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꾸돌스키님, 감사합니다. 주말에 마음 편히 들으려고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든든하고 응원이 되는지요. 쭈7166님, 이 시간 가끔 듣긴 했는데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 2박 예정으로 강원도 여행 왔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서울 가는 차가 많을 것 같아서 1박만 하고 지금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시작하는 밤을 추천했답니다. 필 콜린스의 One More Night 신청해봐요. 야간 운전하실 때는 정말 음악이 필수죠. 시작하는 밤 잘 선택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커피 한 잔 전하고요. 청하신 곡도 같이 듣죠. Phil Collins, One More Night.

필 콜린스의 One More Night, 리차드 맥스의 Now and Forever, 데이비 샌본의 색소폰 연주, 리즈 라이트의 Don't Let Me Be Lonely Tonight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CBS 레인보우와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방황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겠죠. 언제나 내 인생의 등대 함께 손잡고 가요. 7080번으로 보내셨어요. 시작하는 밤을 등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 있고 믿음직스러운 등대이고 싶네요. 두스코 구이고비치 연주 How Insensitive, Insensates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0: 사실을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만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나와 비교하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만능이란 건 타고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잘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양한 식재료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 스포츠에 도전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안일도 잘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와 취미를 함께 해내는 친구들, 모두 자신만의 만능,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물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마주하는 작은 문제들을 묵묵히 해결해 나가는 힘.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문호 48 가운데 2악장 왈츠.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뭐든 정말 척척 잘하는 사람 보면 괜히 부럽죠.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해서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또 하나를 하다 다른 것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사실 우리는 매일 자기 삶을 꾸려내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힘, 어쩌면 그게 진짜 만능에 가까운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보내드렸습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한 슈라들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3755번님 사연인데요. 매일 아침 듣던 방송을 요즘은 직장 때문에 못 들었어요. 9시인데 클래식 안 듣냐며 남편이 먼저 틀어주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좀 섭섭하긴 하지만 또 직장 일이 중요하시니까 주말에라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남편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로 첫날처럼 듣겠습니다.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꿈어 프리미어 주 첫날처럼. 3737번 쓰시는 분인데요. 친구가 쌍둥이를 임신해서 바쁜 신랑 대신 저랑 태교 여행 왔어요. 여기는 후쿠오카고 호텔에서 듣고 있습니다. 친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가 쌍둥이의 임신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친구분 너무 좋으시네요. 바쁜 신랑 대신 함께 또 여행도 가주시고 가까운 데 가셨네요. 거기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또 친구분이서 보내고 오십시오. 아유,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한다. 혼자서도 걷고 시간 맞는 사람 있으면 같이 무작정 걸어다닌다. 높은 산을 오르거나 무리하게 긴 거리를 걷는 건 아니다. 집 앞 공원이나 예쁜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구경할 곳이 많은 그런 거리를 걷는 것이 좋다. 혼자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때도 있고 거리의 소음을 즐기며 걷기도 한다. 목적지를 두고 걷는 건 아니다. 그냥 눈앞의 길을 따라서 생각 없이 걸어간다. 걷다 보면 처음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날이 있다.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며 걷는다.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할 때 지금의 내 모습으로 만난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인사를 나눈 낯선 사람은 나에 대한 편견은 없을 것이므로. 걷다가 지쳐서 집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집에 가기 싫은 날이 있다. 집에 나를 기다리는 잡다한 집안일이 하기 싫어 괜히 집 주변을 빙빙 돌아다닌다. 그러다 오랜만에 보는 이웃과 나누는 5분의 수다는 들어가기 싫은 마음을 잊게 해준다.

어느 날은 이틀 꼬박 앓고 난 후에 찌뿌둥함을 떨쳐버리려고 집을 나섰다. 아픔이 내 몸을 감쌀 때 누워있기보다 걸었다. 걷다가 발가락 마디마디가 아파도 걸었었다. 몸이 아프다는 사실보다는 걷는 행위에 집중을 하며 이 정도면 괜찮아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걷다가 기운이 없어 쉬어가기도 했고 걷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으로 들어가 주사를 맞기도 했었다. 녹초가 되어서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도 걸었다. 감기로 아픈 건 별거 아니라며 걸었다. 오늘 나는 또 걷는다. 바람도 햇살도 날벌레들도 보고 싶은 날이면 다시 신발을 신고 걷는다. 새로운 길을 만나면 주저함 없이 걷고 생각나는 길이 있으면 그곳을 그리워하며 걷는다.

멕시코 민요 시엘리토 린도 아름다운 하늘 데나 라몬 바르가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손아정의 책 소심함을 숨긴 웃음, 어리숙함을 감춘 눈빛, 수줍음을 삼킨 몸짓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걷는다는 것, 어디를 꼭 가기 위해서라기보다 이렇게 걷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혼자 걸으면 생각이 정리되고 누군가와 또 함께 걸으면 평소 못했던 이야기들도 조금 더 편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막 얼굴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보다 그냥 한 방향 걸으면서 한 방향 보면서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이야기가 편하더라고요. 저도 또 저자의 글처럼 낯선 길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어요. 저도 뭐 지방이나 해외 연주 가면 쉬는 시간에 스팀나면은 막 낯선 곳을 걷는데 낯선 곳을 걷는 그 쾌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꼭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니까요.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한낮의 뜨거움을 피해서 가벼운 걷기 오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53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 산 미나리 초무침, 부추 계란말이, 꽃게 된장국 준비 중입니다. 아주 취향 저격의 메뉴를 구성하셨네요. 산 미나리 초무침 얼마나 맛있을까요? 또 부추를 넣은 계란말이에 꽃게 된장국 끝내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프랑시스 블랑의 사랑의 오솔길 듣겠습니다. 에드가 모로의 첼로, 피에르 리브오티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란시스 블랑의 사랑의 오솔길 보내드렸습니다. 에드가 모로의 첼로와 피에르 이보 디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오프스 72 가운데 오늘은 다섯 번째 곡 비단초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늘의 5번 화려하게 들뜨기보다 조용히 마음 안쪽을 건드리는 서정이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 특히 포코 아다지오라는 템포 지시처럼 급하게 흘러가기보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슬라브 특유의 애수와 또 따뜻함이 잔잔하게 스며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오늘 이 곡은요, 길지 않아서 조금 특별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슬라브 곡들이 원래는 피아노 4핸즈 연탄을 위해서 작곡이

되는 게 먼저고요. 그 이후에 드볼작이 스스로 오케스트라 교향악으로 편곡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교향악 버전이 조금 더 풍성하고 화려한 부분이 있어서 주로 많이들 듣는데 원곡은 그래도 피아노 곡이거든요.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두 가지 버전을 한번 다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원곡인 피아노 4핸즈 버전 들려드릴게요. 카티엘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돌작의 슬랍무곡 작문호 72 가운데 5번 비단주 포콰다지오를 카티아 라베크, 마리엘 라베크, 이 라베크 자매의 포핸즈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피아노로 들으니까 색다른 맛이 있죠. 이게 원곡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곡됐던 원곡이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되었는지 이번에는 교향악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꿀트마저가 주연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자, 특별한 경험이었죠. 같은 곡을 두 가지 버전으로 보내드렸어요. 아,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드볼작의 슬랍 무곡 전곡 듣기. 오늘은 72, 작품번호 72, 5번 비단추 포코아다지오를 먼저 라베크 자메이 피아노 4핸즈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버전은 구르트마조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시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뭐 원곡도 드볼작의 곡이지만 또 역시 편곡도 드볼작 본인이 아, 교향악 편곡 오케스트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드볼작의 작품입니다. 각기의 매력이 달리 있네요. 자, 7972번님 사연입니다. 40대 중반에 얻은 소중한 우리 아들 이도 왕자가 한 살이 됐습니다. 임신하기 위해 노력할 때부터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한 시간, 정원님의 편안한 목소리와 함께 잘 준비하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도 왕자 건강하게 자라다오 하셨습니다. 야, 이도가 이름인가요? 이름이 너무 멋있는데요. 이도. 그래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시면서 40대 중반에 와, 대단하십니다. 아,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요? 얻으신 우리 이도 왕자님, 저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아, 늘 행복하십시오. 자, 이어진 곡은요. 아, 사로 일두 시엘로, 나는 당신의 하늘이 될 거예요. 마시모 푸치니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마시모 포치니의 노래로 나는 당신의 하늘이 될 거예요 라는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가운데 두 번째 곡 불타바 준비했습니다. 라파엘 쿠벨리기 주연은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첫 곡은 이서향 씨 이흥렬곡 바위곡의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세계의 녹턴, 사랑의 꿈, 리베스트하움 가운데 세 번째 곡 A플랫 장조 올리브 솔랑 두칸스트,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보내드렸습니다. 호르에 볼레이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8728번님이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평소처럼 라디오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는데 15가 참 새롭게 들립니다. 그 옛날 시계가 많이 없던 시절 라디오의 15와 점심시간 12시 사이렌 소리

그리로 시간을 알았는데 새롭게 다가오는 건그 옛날이 그리워지나 봅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그때는 또 시간을 바로바로 알수 없었던 때가 많았죠. 그리고 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계가 조금 고장 나거나 늦어지면 저 시계가 맞는가, 또 시계가 느려져서 그걸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지금 뭐어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시계는 틀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또 옛날 생각한다는 건참 정겨운 일이에요, 언제나. 자, 이어진 곡은요,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이단조 작품 98 가운데 1악장 듣겠습니다. 알레그로 논 트로포.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오프스 9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브람스 교향곡 번호가 바로 이 4번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봄에 들어도 여름에 들어도 가을에 들어도 참 좋습니다. 4861번님 사연인데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시다가 거의 3개월 만에 퇴원하셔서 너무 기뻐요 하셨어요. 아유, 얼마나 큰 사고였길래 3개월이나 병원에 계셨을까요? 많이 놀라셨고 또 고생 많으셨을 텐데 퇴원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모든 건강 완벽하게 회복하셨기를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아서 프라이어의 The Whistler and His Dog, 휘파람 부는 사람과 그의 개 듣겠습니다. 아서 프라이어 밴드의 연주로 듣습니다.

아서 프라이어의 휘파람 부는 사람과 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아서 프라이어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1686번님 사연이네요. 영월 언니네 와 있어요. 언니가 가꾸는 작은 정원에 자리 잡은 작약과 새들의 노랫소리와 개울에서 들리는 물소리, 오늘 들려주신 음악들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영월 언니네. 저도 조금 이렇게 시골에, 영월보다 더 시골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완전 시골에 뭐 할머니든 아니면 뭐 부모님이든 이렇게 형제든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아무 때나 쓱쓱 갈 수 있는 또 작은 정원에 작약까지 펴 있고 새들의 노랫소리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합창 징댐 해안 알레슈리맨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라 듣겠습니다.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버그 바로크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디 쉐풍 천지창조 가운데 합창 싱템 헤안 알레슈티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라 보내드렸습니다.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버그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참 다양하고 멋진 음악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6400번님 사연인데요. 물감 놀이하며 듣다가 잠시 정원님께 녹화합니다. 저도 만년 청취자예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물감 놀이 그림을 그리시고 계셨나 봐요. 아닌가요? 다른 놀이가 있나요? 재밌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만년 청취자라시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듣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성악이 아닌 기악 버전으로 보내드릴게요. 미셸 마이스케 첼로 그리고 파벨 길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미샬 마일스 케첼로와 파벨 길릴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이 두 분 다 저랑 인연이 있는 분들이어서 참 반갑게 이름을 불렀는데, 이 미샬 마일스 키 선생님은 함께 제가 베토벤의 트리플 콘첼토를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연주를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고요. 이 파벨 길릴로프 피아노, 이 선생님은 지금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또 후학 양성하고 계신데 저랑 너무 말이 잘 통하는 선생님이세요. 예전에 같이 함께 그 마스터 클래스도 했었고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너무 따뜻한 분이시면서도 음악에 대해서 정말 정말 생각이 깊으신 분이어서 함께 얘기하는 것으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정말 즐거운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계속 계속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도지번호 821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립니다. 첼로의 선율로 오늘 흠뻑 빠져보네요. 폴 토르틀리의 첼로, 로버트 웨이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조네 소나타의 단조 도치번호 821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폴 도르틀리의 첼로 로버트 웨이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이 2악장 들으면 이렇게 인상 좋은 할머니가 돋보기 안경 쓰고 벽난로 옆에서 뜨개질하고 계시고 창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BJ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하바네라 사랑은 자유로운 새 준비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노래하고요. 헤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호흡으로 창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주님,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흙으로 빚고 생기를 전하며 이 땅을 바라보며 웃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하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장희의 음성으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배우며 지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김해 시립합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찬송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강찬의 곡 보내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이 세상 험하고 람파스콰이어의 찬양으로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백나목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희 사랑님께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최덕신의 찬양 먼저 듣고요. 어묵희님 신청하셨던 옹기장이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미스바 합창단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만세의 반석 열리니 이민영과 신선호의 찬양, 먼저 보내드린 곡은 거룩 거룩 거룩 손영진의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주 우리 하나님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 하고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김미경의 찬양, 이어서 동신교회 동신 코럴의 곡으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레이스 데이지 님께서 지난주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픈 엄마 위해 기도하며 첼로 배워 살아계신 줄을 연주하던 아들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조언을 해줬던 제 소울메이트가 너무 보고 싶은 5월입니다. 천국에 있을 아들 25살 훈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해 아들. 너 없이 1년을 주님 은혜로 견디고 매일 울었지만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며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 들으며 살아내었지 라고 전해주세요 하시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청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이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을 찬양에 담아서 함께 합니다. 연평한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라희의 하나님의 시간표, 시와 그림의 김정석과 러빔의 김구슬이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종에서 자유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길, 모든 수단을 통하여

단테 신곡 천국편 제31곡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얼굴에 기쁨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 박동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고요. 김혜영의 음성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천지 주관하는 주님, 이상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거룩한 주님께 이종덕의 찬양으로 들을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0: 빌딩앤 리치
1: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0: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이명희의 나가면 기쁘게. 오늘 끝곡은 삼위일체의 주일이어서 이 곡을 준비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흘러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앞길을 막아서는 바위가 있어도 그리할 수 있는 건 무언가를 부수며 나아가려 하기보다 그 곁을 유연하게 돌아가기 때문일 거예요. 5월이라는 강물이 흘러 어느덧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예, 이달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연을 품고 흘러왔지만 그래도 또다시 새로운 물결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은 너른 바다에 다 흘려보내고 다가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차량 이동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편안한 목소리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 몽땅님이시네요. 주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카운트 유어 블레싱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여러 이제 기념일들이 있다 보니 더 분주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뒷자리 2633번 쓰시는 분은 와 오이 탕탕이를 드신대요, 아침에. 그러니까 오이를 그 탕탕탕탕 이렇게 썬다고 하기도 뭐하고 짓무르듯이 해서 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대저 토마토, 사과, 군고구마 이렇게 자주 드신다고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 육의 건강도 챙기고 찬송과 말씀으로 영의 건강도 챙기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나 예수 사테젤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975년 숭의여중 3학년 시절 교내합창대회 우리 반 자유곡이었어요. 그 시절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추억하신 7317님. 함께 들으신 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미정님, 행복한 아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제니 할머님은 어제 성가대원들과 함께 강화로 소풍 다녀오셨다고요.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마지막 코스로 해서 다녀오셨대요. 온유 희망마음님도 계시는데 닉네임이 좋아요. 온유함과 희망이 들어있는. 특근이 아니면 주말 공휴일에 쉬는 직장을 다녀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주일 아침 편안하게 듣고 계시죠? I am thine,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람이 삶의 무게를 견딜 만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며칠 전 한 모임에서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힘든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모두 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화를 나눈 분들의 삶이 모두 대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게를 갖고 살면서 나름대로 다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삶의 무게를 견디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견딜 이유가 되기도 했고, 어떤 경험에서 힘을 얻기도 했죠. 그중 하나는 늘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큰 나무를 생각해 봤습니다. 늘 거기 있어서 언제나 그늘을 마련해 주고, 사람들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품어주는 그런 나무. 급격한 변화와 변덕스러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군간 큰 나무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에게 쉼을 선물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의 큰 나무.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나는 비록 약하나 주디 콜린스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9743번으로 문자 주신 분 신청곡이었습니다. 어두운 흙 속의 시간을 견뎌낸 씨앗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뚫고 꽃으로 초록의 물결로 피어나 감동을 줍니다.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멋진 결과를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감동의 사연과 함께 주신 신청곡 나는 비록 약하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주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조강리에는 모를 다 냈네요. 논두길 걸으면서 음악 듣고 있어요. 9393님 딸 가족과 함께 마츠야마로 회감여행 왔습니다. 서 목사 아이디 쓰시는 서은석 님이시고요. 뮤직 아줌마님 미서부 피사모 비치를 향하고 있는 저희 부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영혼이 맑아지는 듯합니다. 여기는 오후 2시 30분입니다.

여기는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찬양 들으면서 조깅하고 있어요. 7768님. 판다찐님, 하루하루의 감사함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임을 묵상하는 아침. 핑크공주님, 닉네임 예뻐요. 핑크공주님, 항상 이 시간은 새벽 운동하면서 방

방송 듣고 오늘은 우리 동네 빵카페에서 빵도 먹고 커피 마시면서 나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주일 그리고 이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이번 한 달 어떠셨어요? 바쁘셨죠?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평안하게 행복하셨기 바랍니다. 조시 그로반 샬로 처치의 The Prayer, 기도 일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달 6월에도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전 2부 준비하죠.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는 거 알고 계시죠?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군의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무력인부터!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밤길을 걷던 한 소년이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그 작은 불빛으로 어떻게 먼 길을 다 보겠니? 그러자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걸음 앞만 밝히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앞으로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해야 할 일 하나, 지금 해야 할 일 하나를 해내면서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인생은 먼 길을 한눈에 보는 것보다 한 걸음씩 꾸준히 걷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새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못한 일이 있어도 괜찮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작은 등불 하나면 충분한 것처럼 오늘의 한 걸음도 분명 좋은 길로 이어질 거예요.

0: 바네사 윌리엄스 Save the Best for Last.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에 와 있네요. 주일 아침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2: 콜레스테롤

0: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아빠랑 딸이 같이 낚시 가는 길이에요. 오늘 많이 잡고 재밌게 놀다 올 수 있도록 아빠가 좋아하는 스톤이 노래 신청합니다. 2827님 청해 주신 로보의 스톤이 들었고요. 다니엘 분의 뷰티풀 선데이 이 노래는 9588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제이 가일스 밴드의 센터폴드 듣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춤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헛슬 추던 추억의 노래입니다. 5840님의 신청곡 먼저 듣고요. 이어서 쿨 앤 더 갱입니다. 조안나.

남편과 제주도 보름 살기 중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말랑이님이신데 남은 기간도 끝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앤머레이의 Broken Hearted Me 들으셨어요. 앞서서 린다 론스테트의 롱롱 타임은 5664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1667님께서 아침 운동 중이에요. 힘나게 락 음악 신청합니다 하셨죠? 팻 베네타 핫브레이커 준비했고요. 어떤 내게 마이 쉐로나 이어드립니다.

0: 마크 앤서니의 You Sing to Me는 4588님과 Westlife의 Fly Without Wings는 6901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0: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4: 1544-7575.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5: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7: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8: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9: 새벽반 김치,
8: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10: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고 하이퍼스.
11: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0: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0: 하이퍼스.
13: 여기가 뉴욕입니까?
14: 이곳이 파리입니까?
1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5: 1등을 책임지는 1등
16: 하이엠솔루텍.
1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8: 2045님 청해 주신 리사오너 삼바드 베라오 1부 끝곡입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0: 캠원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캠원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캠원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0: All That She Wants, Ace of Base의 노래 2부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톤업 패드.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이 응원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렉트로라이트 오케스트라 미스터 블루스카이는 7696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앞서서 웸의 The Edge of Heaven은 9542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5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에 저희가 크루즈 여행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5월의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 받으실 분입니다. 새엄마와 큰딸로 만난 특별한 인연의 이야기인데 먼저 새엄마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저에게는 6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4명의 딸들과 제 배 아파 낳은 2명의 자녀들입니다. 젊은 시절 엄마 없이 지내는 아이들을 보며 외면할 수가 없어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의 자식 4명을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늘 저를 믿고 따라준 딸들 덕분에 힘든 시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39년이 흘렀습니다. 7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딸들은 제 곁을 지키며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맏딸은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지금 건강을 되찾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딸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새엄마가 아닌 늘 우리 엄마라고 불러주면서 사랑해준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딸과 함께 크루즈 여행하며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이어서 딸이 전하는 사연이에요. 어린 나이에 친엄마를 여의고 세 명의 동생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젊은 나이에 저희들의 엄마가 되어주신 분이 지금의 새엄마입니다. 사람들은 새엄마라고 하면 편견을 갖기도 하지만 저희는 엄마의 사랑과 정성 속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친자식과 차별하지 않으셨고 늘 공평하게 대해주시며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혹시라도 엄마를 잃을까 두려웠죠. 그 시간을 통해 엄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고 다행히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3년 전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홀로 지내고 계신 우리 엄마.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하신 엄마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고 싶은 큰딸의 간절한 소망을 전합니다.

아일라 그랜트 마더 들으셨고요. 이어서 플라시도 도밍고 모린 맥거번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0747님의 신청곡을 이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크루즈 여행 당첨자 발표해드렸는데 가족을 만드는 건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연이었거든요. 서로를 향한 믿음과 헌신으로 39년을 함께 걸어온 엄마와 딸. 힘든 순간마다 서로의 버팀목이 돼준 두 분께 이번 여행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행복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만의 시간 원 없이 즐기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터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갈 두 분이 모두 사연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평소 함께 가고 싶었던 사람이랑 뭐 어떤 이유에서 함께 꼭 가고 싶은지 사연을 신청해 주시면 돼요. 크루즈라고 말머리 달아서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5780님 청해 주신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10 years after, I'd love to change the world 듣고요. 이어서 스콜피언스의 Rock you like a hurricane 9389님의 신청곡입니다.

0: 2569님, 어딘가 집 밖을 나가야만 하는 그런 날인데 모든 순간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이 양쪽 어깨에 피곤함을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함께 어딘가를 갈 수는 없지만 피곤함을 날려줄 수 있는 좋은 노래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랑 정말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단함도 함께해 주시고 피곤함도 나눠주시고.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들었고요. 샤를렌의 I've Never Been To Me. 이 노래는 7110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7745님의 신청곡입니다. Samuel E. Wright, Under the Sea.
1: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영동 나비엔.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8: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7: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0: 1544-4469 현의환경.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오늘 끝곡 0122님께서 신청하신 The Weeknd의 Out of Time.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0: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4: 아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알맞은 정도로, 본래 상태 그대로, 이런 뜻이 담긴 제대로 라는 말은 묘한 안심이 있습니다. 제대로 할게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죠. 대충이 아니라 마음먹은 그대로 해내겠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하루가 흐트러지지만 제대로 쉬고 나면 마음부터 편해지죠.

고장난 걸 제대로 고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물려받은 걸 제대로 간수하는 일에는 책임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제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내 마음을 또 주변 사람을 오늘 하루를 제대로 바라보기.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안전하게 받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